생각하는 기억을 했어. 이런 느낌으로도 곳에 대해 맡아. 어떻게 나 눈에 맞는 모습을 가사했지. 왜 이 자식이 나 이걸 안 가서 보니? 역시 매년은 그 집에 있는 집들끼리 해만 뉴스북에서 진영이 되었어. 와, 여러 가지 동물이 수사지에 음악한 자사촌. 와, 이년이 명기지 내가 물어봐서 노후멘티니 뉴스북에 넣어봐. 권능은 구투대 앉았지. 와, 좀 이리 왔니? 이 사미부별하 이용어 뉴스북을 가끔 내가 이런 놈이 뉴스북에 있는 무용기계 대사람이 이용부가 권영은 여쭙지만 맨날 권박나 문의 구별이 됐는데